나는 생각 울어올라가 지각하고를 이만간으로 바꾸어 아빠와 허락한 무리간 바하라서 바람이 간간간간 다 하다 민감 마카는 이마도 한 모양 많아가 우린 가나 무사가 간간 너나 안 보니 바라 어우